필미 세이 구돌레식 애니슈브드따 비르시 사드나 사르금기 콘젤다 사나토닝 타우자나 사이랭바 사골셈 디젠드라나 사이랑바 레이 아마 필미기 이세이

0: 이마,
1: 응?
0: 아이 싱암나 커랑해.
1: 하.
0: 아, 너리 벌러 콩시대 찔러가 타오시라.
1: 눈샤는가 눈샤 사버니 이마쇼 커랑만을 놓아버리니. 바래지 이마이샤 찔러가 타오라시라.
0: 호 이마.
1: 직신네 찔러고.
0: 이마, 또 사지 하나 오시 않나 오래 자키시 거.
1: 호이호이 자키시.
0: 얌 하이 꼬이마. 얌 자게.
1: 자자, 나 복 단나 보자.
0: 에, 이마, 호이 콩 왜 먹고 다래? 제 호러세.
1: 호이니 비마, 사단 말라 아마네. 제 실어, 제 호러실어.
0: 이마. 이마, 판다 상으로 수질해. 왜 공부에 먹고서 딱히지? 야, 뭐하래? 내 학동 못 하기세.
1: 이비마, 농사 신내가 사바니. 강풍 강들, 영우도 아득이 오세. 아시기만 공다 못 하러 실라오.
0: 호, 이마. 예, 이마, 또 아득이 사는 말래래. 아이디 암 기재예.
1: 가다이 누네.
0: 또 아들이세.
1: 예, 아시로.
0: 호이마.
1: 아시디네. 람모 하이베드니.
0: 가이슈 떠오르이드로 이마.
1: 떠오르 떠오르. 마 코이슈 아이 코이금나 나비샤바지바니. 가이미트 떠오르.
0: 예, 마사메 암수야오리에. 두예오 이마. 이마, 마 코이부가리 가리자게.
1: 마 코이슈 나비샤바지바니. 케나바 하이바부 마 코이디 레이눈데 레이바 띵강슈 파르가자이. 아두가네 레이박 호트 방음나바 잉우뚜 마야 곤바 아니 나간다 팅갈리세 우라브라.
0: 아두이마 마코슈 레이팜 레이트라브라.
1: 우멍와멍 아숙바마 팜다 레이바 아이코이 뿜나막세 짭마네 레이팜 아마따 레이락드라바니 네이베마. 아두나니 농마 농마이 토우토우바마 팜다 아이코이나 레이리바시 킥로이 자로나 레이톰나 하우링에 농아이랍니다. 무덤도 하우지키 마담 마시가 까야다 캐나라바노.
0: 이마, 하우지키 젠송도나 사나팜술레이트과 아이코기마 복세 야마 또리꼬 이마 쿵탕 쿠딩 쿠동티닝아잉악다니꼬.
1: 응, 쿠동티닝아잉악다니 쿵팜 아마 핵 소이키바다 아이코기 분시세 루이가 더리바니네이베마.
0: 이마, 아숙구이바 마담세 아이부 뽀뽀판타우디 농마타우디 마디가다이드 쌓크레 라모키디 마짜메 암기 마락타 마마수 마파수 야위 아이기 디나 톰타.
1: 이마기 뱀바.
0: 이마 하요바 아이암 캉닝에바.
1: 이사부 얌 캉닝바라네.
0: 호 이마.
1: 아두디 리르게 이마 따르고. 낭나 따이방 파록드링에 이마기 시옴 농다 레이링에 농마 no.

0: 나 봐도 오늘 따위.
1: 난 농마 그래 제일 우버기 대목부 사직 자오 핵도 야들이 두니 온통 싱그라바 두 아이코인이 나시다 와리 사나 버시다 마마 마사는 영애시 우레다나
0: 호이네 바지야 랑린 돈비 마마 마사시 온통 싱그레다 사모 오저버수 가야드 노네 아이코인 응앙내리 버시 가리노 아시니 오이네 칼리 버시
1: 아이마 마마 마사시디 그저래 그저래 나바니나 낭악 아사모도 팅글라가 그림도 사다네 이코디 예행도 레리디 하 사지가도 사실로 깡들 망언이네 네티 나 상암 들어보 놓고 했니보
0: 내 학등 아이러니다 사카도바 나마 나비싱가 체인 송도네 사나루도바 나 사싱도 수 예행만 놓아이리 노이 노이 핵 라우라드나 하나디 내양 이깡깡라드나 이행바 야암는 놓아이름다반
1: 하네두가 하이로럽디 얌케나레 노이 노이 라우는 예행바 놓아이르깐다 사키도레도 나투 나만가도 딱토피게 행하시디 이행부터 이랑 랑나봐
2: 이베마 이마보 하이팜 강드레네 난기 뽀뽀세 가람나 타독두네 찾간 이마디 하이팜 강드나 와바 하이부도 오이레네 자기 마 뽁다 뽁다 바이코시 가야하기 마 틱돈 크람
3: 이마 Maroli rol khangna boiram labadi kayagi mati nuai ni. Adugu isor mane diona taina bada tambiram leko.
2: Ibe ma.

아가시와니 인포리 추측으로 한다 봉화해 페마케 코리 마오 조소부 수도대 이조 아수티가 헨히 로스 롤레니 문올레 베고 돌로조 마프라무졸레 레오 이조코 마오 달리노 아노레샤 이조코 마슬리 가이난 프로블레

0: 궁금기 더름 따비리버 괄품나무포 아한바먹드다 따람녹저리 구름저리 따돈수 요비럭리
1: 욕저럭리 젤리비마
0: 나절나피다 타저리 펌펌랑들 랭신비우다돈
1: 파니파니 젤리비마
0: 따돈 나시의 실레박폭포 누밋 오이바나 마우사금 나시기 궁금기 더름다 탐저리 야이프윤바 길리라마차 쿠차 따라시나 아테이파이닝드레 릴라이바 무두와톰바 부톡파나 톡점레뉴발라 아두가 부톡파다 땡방바나 햄찬닝타우점니 아두막부 릴라시타한 저징이다 더럼 허독저버 오이나 휘닝 숨범 만다키니 데비나 삭바 코눙이쉐 마탕나 모이랑캉레이롤다 토이비나 로이카바기 마탕아시 하나 타미나시타톤
1: 타미나시 이셀리베마

0: 아이기 뭉시 윤반동은 로이더기 이마 원박학 레이베 시슈 가다 아이젤리노 강디에니 윤지기 마카다 악디핵 레이디에다 이슈원이 각 레이베 두슈 마마마 빠마 코이기 마사코 없는 나바기라 마이 마싱 땀부도 망락더니 하이베기 나마 두옹러가 뿌링듯한 비그레드나세 이사노 파시 슈마기 누피나 토고 쿠딩 막다 카라디 낭 샥바니 마마네나 레이리가 시나슈 이몽시기 론체시 강비바나떼 아이디 라이닝 리브니 아이드나 아육슈 고빈데 쿠름바세리 야생락바 마담다 슈마세리 아이는 먹리가부 세이 쿠딩기 브린다본 세리비시 에? 굽시디 셀레로이기 하이디니에샤 한덕시 이기슈 난세크라바니시 다마카이 묵딜레르라다바니도 이몽아시기 모옹아시다 할라마니에드라 이는 레이가다바시 루크레다
1: 에 바보아 가 이놈 떠올리시고 나디 가다이자 피루노 이몽도 보타르게 나디 시리마야시데 콩고팅토 범함이지 까이도 오르게
0: 아이 빠세 벤센 럭톡나 바기 포토 남루바니 할락바디 낙웨레 이마 위비에메슈 유미시데 레이람디 아 가다이자 키브노 강디
1: 그 이놈 하이시고
0: 아이 유마세 미레이 맨드라바슈 파타바니네 이동아
1: 파이 마 할락이시노바 마는 용기 막 하다 슈글레이 닝디시 뭐 그런 분은 분노시
0: 아이 파제 파제는 강나 가다보니 고 이몽 마히 랑나바 윤발나 대자다나바 아 와카이다 하 강나 산나도나 카나세나바 이빠밤데 고 아이 하우지키 마타마세 아나 코이 나사나사 앙앙나 트라바니 고
1: 바봉노 밤다바도 아마도로 카라 하이락부터는 워크피버 슈카 슈카이디카이도로
0: 요요요 하이 마두 아이네 헥 하이베 야반나티네 아이붕아

0: 아할 노력 러번나 봐이 학시 시 공탕 고딩 영신들나 뚜까 뒤에 드는 능시로이도 우리 민해 에이 빠는 농원다 하이게다 봐 하이버부
1: 그
0: 나마가 알겠시 아할 노력 그래 나 코이 나이 코이부 영신 번 맞다 마이버도 오이럭 러버니 마두다 컴 가리군박가 안다 나마니 나파니 칼라가 삐져삐 탕닝 러버수 가리 사박이 아리박이 칸버수 쇼미 아나 이게 어록 러버 맞담다나 맞담사나 닥터다 부비바 마시 망아이니 파기데
1: 마두디 마차오이 버싱기 떡품 톡프니 바보
0: 이 파기디 이사이베도 낭나 탄타니 아두나 아이는 낭부 미모 핸드바 야디 하이두나 앙앙우리게데기 와나 샘자락바두 낭아 시디낭 마틱샤바 미모 핸디베니 미오이베기 뺀톡바 나트라가 헤나 딴신바 랩신바 하이베시디 낭낭나 호나자리베두기 마카폴리 훈부 훈독라바 마파이다 세레세 살할라바 미에두디 미워이닝아이 레이트레 낭나 캉드라바슈 영어이 낭기 눕비에시 허지깐기 포온다까리까리노 시에누 훈두옥보 만베기 모옹아마 이빠나 슘우이네
1: 바봉 그 마기 모옹마또 그래 슘 이행이고 하이거든
0: 파이 아 미나 하이나바다 까리 허지깐시 미워이 카르디 소셜 미디어다 라나 신달은 비싸우는 또 그룹싱도 여우로부터기 하 이젠싱도나 신통나 가라가 뭐이도 꼬티티로부터 말이 막 공이생생다 비법입니다 루팔라까야 망나래 이드는 이몽가이네부 야우리 이드는 딸이네
1: 모바일 폰기 까나부디 아무튼 라우나드래 람파이 마롬들 로이나 모바일기 라우나래 땀나래다 봐봐
0: 아이 뭐 위에 메슐라야 또 아 이봐 이몽 생각하겠고
2: 호이
1: 만나 공치도 모바일 납셀들 라이지
2: 그이 동아이 라키 하이리노도 아이기 와디네 까리쇼 하이닝아이 레티 나 코이나 카라 망정네나 비비디 하이르디 아이디 돔냐레다
1: 엉뚱아이코 난 그다이 셀로리노 하
2: 담아 이제 담아기 이몽은 농기 구티가 하기엔 루시에나 셀로버니
1: 나 타올라 있다 비게 홍나비 가나 가나 너 홍나라 봉자들 살래네 하 나때 아이는 가라 하이링아 시대는 뭔가 걸다오 하이르시니
2: 좀로나 바달라이리 바 이몽아 시나 와마땅 하이락바다 아이부 샀다바 야리 브라바 마코이 몽세 한당 마락디 아나 예감 도이만 바가 미나 가라 영신 바 오이바나 아나 예따락 바시다 구티다 까리 라이게나 영민 루시에나 살루바니 시부카이 카이기
1: 용기 마카들라이바 수카르타모 사이 아이와 야망한가노 아이와 망한가노 하이르시네
2: 바봉 할라니 하이두다 학당지 톡버니 시부가 얌가이르게 하이바
1: 아이나 하이버디 낭자 톡은 하이버니
2: 아싸
1: 낭지 이몽식이 마우네 나피 홍홍되는 놈이 구댕기 용기 막하다 숙레일랬대 나나다 포남 낙찰라가 복잡다쩍부도 아우바 미나 파나 낭나로 해봐
2: 아싸 모시리
1: 나코이 아니 홈 하우나라 고착다쩔리 까다이드 노숙한데 타버 얌진바그 수말랄라다나 폰 것도 뻑다오도 것다오나다는 미치 나래봐 밑 나래 아이나 냉티나 하이링 아이다 난 와클다가다보니 고 난 안한수나 들어보니 하이브도 와오이네 러울트라디 아이 타버가 독토오가 낭세네 두나 라이라카니
2: 아시부하니다 오 아이슈네 용대기 해 독토바카야네 미고보니 나이슈 농파독디 꼬이레카이노 아두슈네 용기 타바 이캉 로이로이 실라마가 용다 힙타나나이 도우샤룩 부디에나 용론 까이로나바 카왕시다가 학슈티나바 파이에나 짤로바네 하이브니 따모
1: 아두 와이나 빠암다바 타바 아마타 따오바야로 하이바
2: 누파나네 파진푼신두나 탐바야바 누피두디 아이디 오이신닝데바도 자나링아이 파하이 하이나바니 아이부슈 카라디네 닝카타만 비유따모
1: 까리 하 까리 하이바 낭악기나 부르이바나 낭고 샥보다 콤방암리바 낭시부 낭시부 까람바 눕비노
0: 야래
1: 바보
0: 아 카라 낭나 상나라바디 또 아 이마 위베마 anang su se se imung sang ro ibo so wa nang su makataran nang su office te gi halak pa tu waram dani na pinaru tu hong do laga ngak pa tha jaru ro na koi handarak labani nei pa se singduk ki mi pham ma pham lu ge da ba lei ai ngak yau ro ge ko a na koi wa makataran ko wa makataran.

0: 아까 그렇게 쓰니까 나는 시디 이때 이만다 많이네. 망렘비, 아이 망렘비.
1: 다리 다리.
0: 아이 이때 이만다 많이 폰 라이 문도 오라. 세.
2: 할로 시다 마 거기 돌아게. 오오 나 한 개 하락 보더라. 오 피랄까 토우. 사고진 뽑아 막해디 빵데 누파마디 쇼엔 하이데이두디. 아 토이딩가 피랄가 깔라디 파닌 하이데이두디 까우르브로.
0: 거리 뭔가 나리.
2: 아이슈네 이몽은 농게 로이네 양 바다리. 아이가 이사니가기 하나 묵다 양 토겐 칼리니지. 아두 이시야 하이행 상라디 이시가 묵다 양 바짜 민나루시. 야가드로. 호이네 이시네 해 하이버가 야리. 가랑가니 핵 잘랐지. 아아 타모 타모 이제. 호이.
0: 하이 까리노 나 코이는 강나리도. 하. 까나나 하이리 노바. 다호이 다호이 다보 와 악착보실락투나 아두 깔루가 아다 깔루가 하이버도. 아 코이 뭉데디 깔까노. 코이 뭉데 따오고노 하이시네.
2: 아스 타모 미미기 파우럭보 이런거니. 방 하이다 하이라까노데
0: 타모. 아 만두마디 야 이수 강드레. 아두가 내. 신밤새 니옴 좀나 떡저리바 가라디나 코이 가라네 내 명차 티엘라보니
2: 아스 강디 강디 아이 코이다 하이락바디네 가야부 빨락트라바니 따모 아따야 따이기디네 어통나 얌나 하이락크라보니
0: 아이는가 이부 나때 반지이나 마이브나 하이락바두다기 자 똑톡라가 미 가라네 소셜미디아다 타갓바두 가리 아 가리 가리 노 아두 떠오바기디 아두 야오바니 헤나 파이 아두 떠오바나 쭈미 하이들 방타 다가 나락바다기 다만 이게 맘마 앙드나트로 마우나 하마 카이디 그 딜도 바디고 마루티바다 고카이 로가이나 그래다나
2: 무이다 모디 가만히 강이바
0: 오 강에 로이 강에 코쇼 에코이기 스탑 다만이 하 마기 때이마도 강이드나
2: 강이 아주 대기 페이스북이 피해니까
0: 강나라 문이 강나라 문이 폰 충타 다들 가봐 폰도 까나고 마마나 까리고 마마 타글락봐 까리고 마마 하글락부도 마도다 뚱 있나봐 혼나봐다 이몽 마농도 강나락봐다기 이몽 마농 마힐랑해 강콩 차이나래드나 움직대
2: 아시다 뭐 마담 기사나 비야 시수네 아이 코이나 강다봐 야다봐니미
0: 까리야 하 까리야 해봐 나티 아원 바이바시부 마토울이다 나 코이고 뭐 미카레나 분실라가 아 폰데 카리카라도 타도 타진 떠나리 하라가 렙나르브로 하 렙나르바바
2: 코이 당모시디바
0: 라이노민 아마 땅 락보다 코이는 마차니 파이너리세 라이닝 뭐 헹갈라 이바 나 코이기 쇼기 럭셔리기 라이닝 코닝 떠오르 마야암시 우버드네 미체 나라바
2: 오 신비루라노
0: 거리
2: 땀오기나 턱준다더나
0: 오 이 더우네 하이데야다바 에이 아흘라만기 파우라우다 모록 맷바다 자타바기 와팜도 그래 또 오게 도르기 베마
2: 아이 코이 뭉신하네 라이 타제다 바기라 나트라가나 미나 하이럭바다 카라 티케 라이켓 바기 홍나비라 아니 이건 바마타 하이바가 야바 뽀 나띠에 바시 하이마 야 담모아
0: 까이도
2: 영문에지
0: 까이노 까이노
2: 보시다 아직 다글라 이시 영문
0: 야래 야래 야래
2: 보시다 아캉 아이싱나 마땀마땀기 라이기 눈밑에 깟깟다바 떠오그다바 토럼 마야마마 따가 다글라 이시 앞다 이영오바시
0: 야래 아이 강에 아이 로이 강에 가이더라게 포노나 코이등 빠이브 나띠미 까리노 포니드 다글라 이베 싱지 로이노 막 좀미네 러브 야바 나띠에바
3: 아 하이 하이 나 코에니기 와시 아 로이신 벨레이러로 이파네가 사이마카 이몽데 타게데 타 나코야니 망가 시디 파 와이게 미기 미와 낭나 바 하우네디니 부 아주가 묵수 나코이 나코타 땅라 땅라 바 폰 파이르바니나 말렘시 토리 바 타우도 와토 타하이 우하이데 바 카야 남미나 우레 나나나 타레 영외 말렘시 코이루드르 바슈 쿠밤 능들 로이네 레이레네
0: 바보
3: 포나시부 사나포 로이네 나트라가 라나 시제 너리바 과 깡부싱 아두나 뿡망망 할래 포네 삐리베시디 다야얌 나카나 그리요 마이마싱 탐리바 푸나 막타 마나 마나 컹닝디바 라이릭 라이슈가 마리 레이나 바 푸나 막 히엑 넘바다 이잉바 컹벙아메
0: 폰 내기 가나 볼라 워미디 빵라이 볼라이 트레다 바보 pung kumari thadok tam pangeng yengi pongpai de pai hai rasune thoina kanaba lawa mi de amat ta laitre hai ni
3: madu dina khoi su khangi dana aina makha ta ningi bati kana gumba amna mapham mama de ki mapham mama de sat bada lambi lamang nar ga da bada phun gi mating na lamjing han ba phaw bi yare
0: babo
3: adu bo laibak thiri bati pikli ba anga Sehi nauriba angang singda puona se sana put ohen besini ne. Haduga, ekoi na supon bulana sina basini, patribadi.
0: Ekoi kunai sina mantra ibase, masidagini papa.
2: As, adua da kambi, mina haina badune, koina laurise.
0: Korino masina
3: mawibema.
2: Asumpan ekainu.
3: Madu ya dene. Madu na yamna akaibo erakadi. Nakhoi na phon do uruba mi na thagalak pa adu tang sumle hai na khanbado asumba na te koi be ma

타시기 세이타비리 타시기 세척바 아르케 세이티디티 세링바 히밤 크르타말라싱 부토파 하이크루잠 데벤드라 아카스와니 팔하우지 마타미세 아니 컬로비르시 나이톰 타라바 푸닝와르바 수마디아이 부발레 콜라마데 코이루시 와칸리 아와부 봄바 코크니

0: 나 강한 데나 이놈 사가 제로바 사뽐나 망란다 그래. 아이 난기나 밤다 니는 바 아무도 더우기대 더우기 아이는 수간 기발레이대 난기나 밤다 란디란 기다바니코 다래
1: 미스나 아이 마혹 사기 토이토이 봐도 나 시수 오일이에
0: 토이토이 봐
1: 난나 앵온다 하이닝바 항닝바 쿠딩막 나는 땀나 하요 옌 아이게 타모이다 까나 맞다기 삭담기 맘이 따드리에 난기 왕도나 아이브 랑뜻 나라누 하요 하요까리 왕노 난나 앵온다기 따닝리바도
0: 아이 하이라로이
1: 아두디 아이나 따뜻나 나팜다 하이키보 하이도 고나 하이기 하이브 와품도 나 시디 하이라기 난기 라이박 뜻틀리바 아무바 산달세 아이나 말엠 시디 힝리바 마카이 아이기 미스나나 틴가다바 나띠 나 시디 시디 이코시 납다 톡비게 꼬미스나
0: 토이토이바